0: 어떻게? 어 뭔더 거래? 뭔더 걸? 이 남가야 사해? 뭔더 걸?
1: 이어지 남아큐.
0: 예, 펠세장.
1: 펠세?
2: 펠세? 아이 기 펠세? 누가야?
0: 이 김이 거다 무지 나벌. 왜 티가 날리네? 마타우리 반박래기? 너들 바로 나디 펠세.
1: 나디 펠세?
3: 나디 펠세?
1: 이 누가?
2: 어이, 얼로, 얼로. 소매 티가 들었다. 이 누기 얼로.
0: 얼로, 얼로, 얼로.